0: guys.
1: Okay.
2: 맞아요?
1: 잠깐만, 땡겨줘봐.
2: We're creating 잠깐만. our own way.
3: 찍는다!
4: 브라보 수아라!
5: 뉴스 기업한 인포메이션 브라보 수아라!